대신에 좀 울어줬으면 해서 yeah. 종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.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질 않았어 yeah. 우산이 슬픈 얼굴 가려주니까 빗속에서 사람들도 저마다 바쁘니까 좀만 느리게 숨 쉴래. 평소에 내 삶도 내 랩도 너무 빠르니까 지금 모든 게 제 위치로 하늘에 나의 그림자가 비치고 난 어둠을 딛고 서 있어.

온 세상에 진하게 입 맞출 수 있다면 그 누군가 나를 마주줄까? 내 고된 몸을 어쩜 받아줄까? 제발 아무것도 묻지마. 그냥 영원히 내려줘. 네가 내리면 외롭지 않아.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. 잿빛 세상에서 살고 싶어. 영원 따위 없는 걸 알고 있어. Slow rap, slow jam, slow rain, everything slow. When it rains, it pours. When it rains, it pours. It pours.

큰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기천의 비린내를 사랑해 선조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